0: 버스 출발. 오후 시간 신나는 일에.
1: 우리 wollen sehen, was ihr feiert. '80s, '80s, singing in my car. Doctor, doctor.